0: 바다 까비 효지 쯔와 소즈 롱타 그즈와라 보톡다니 로브르도 폰저 성위 레타도와 성위라 네가 주슐랑고 왕게 계직장도 성화야요 대외 대라 자니 타다 미지 향와서 르버 생활 시즌 신도 계지 뭐이 훠라 고즈위니 주타주 고슈지 고 첨부제디 뭐만보게게 대 남에도 당와디 문제 간이세나 고즈와디 르시이 네게 가지다 태간 저와요 봐 마지 니카치와디 녜바도 동난 첨부시고레 대야 도와 첨부난도 대바다 닌제만보 니메바 시고메바 유렌데바 계차 유렌히바 무유렌와 차라 토마와 메다 니마소지 저에케와 르라 롱고테비 룽스르포바다 대기 다차성와 소지 고제시지레 고제비 주지다 네달라 메다 니메드나 고제와 마세 고지라 시레산데 메바다 라바도 차라 토나 고제와 지네 파르치 빈체 중고니 네데르 민주 샤타나 욕바 르그 비둥 르부 쪼가 닝공세데 르부야 고모센도 주지 르부손 기동고 이자셔 고바셔라 미데 스카 쫑치위 사마 수지 수에나 야부여레 예야 바산도 마나 기탄가 탄꾸니 동고 바다 야나 고탄선 바꾸니 동고 양 주지다네 달라 고지지 루보 총바다 사레스레셔바 세라 좋아메 바긴 파르치 벨롱근 고네레 네데르 민조 샤탄나 효바 힝규제바 루부제다 닝고 르케 베동 루부드 고모 두츠규기 주부드윈소 초코코동고레 양 주진다 네달라 주진 세보메바 자와다 란르제와다 람비 짜파와 르차당게 체버메바 효바니 니셰바다 두비가 네랑바다 군로 데보용와 손나 룽치증고네레 네데르라 효바 두데크 주부쪽다 닝공세데크 주부쪽 고모 아가송아 주부예기 초코코동와다 바생도 마네지탄가 탄꾸니 동고 양 주진다 내달라 쫑다 고바 나차게레 산토마위가다 루샤차부스이게다 양나 주진사부메바 난가바 마지 즈마니다 나이예니라 나조도나 야세지네다 양나 야마네지지네다이 네디 민교샤다나 효바 구청 루부이게다 닝공세도 주지 루부송 고모도라 루부송 기이다 차와지지 gomu dutu lenju rupusong ji chukku kutong gola basento wangu nala tenpa tang yana mingkanto sini mingka jabaso mingbi gatar mingju sheko yenya takong la junto nazok jaba tang yana gata gala zewa na parche jingseke ne da yana lebi jige so shungi ne da yinbi mingkanto suni taji yabu sheba li rangsa je mingju sha juyo mare ngo yon zewa maze jingba rin jingu muto pa na 파르치 레딘 따지 네다 대기 고 용다 딱비 응어서 나속 절하며 봐 동하다 고 제바는 파치 다시 되비 네다 레비나 다시와다 야나 르즈 차시 치치르 토와레 쇼위 고네이비 강조 민카도 시니 따제다 교타시고 다차 숑진 고제와다 고 총시 세쇼바 세문 고즈니 루브르도 니스바쇼 쇼나 강조 민카도 세와단데 워시시가 리보 긴자도 용보는 조바다 고 유제도 손에 고라 다세 모인 와세고 생각 넘바 시다는 건 고즈비 주진 많이 소라 년카 여비 내게 망다지다 저와 여바딘 내게 강이 띵크 마제고 란산제 년카 잡이 민간적도 동료야 말해 원장 주동 고즈와다 타히토의 내 연기죠 무대 등주다 무대 년아 쇼만 년아 라미 삼편 노부수 간롱 준도 도나 내게 흥고 토바 마세 민주주 내방 야부 튼터줘요래
1: 공도 고즈와 주자주고 슈바이 샬라 나타바바 주자주고 슈지
0: 시다한 몸만 보시게 나타바바디 내게 장바시라 응원지 세주요 대는 농출지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보시이 내게 망다지다 저와여바 마세 내게 차치와 가시게 미슬 내다시인 버디 나타바바라 도나시고 나타바바는 시당가 로치총 강랑 용세바다 락바르도 로쥐영안에 니시짱아 바다 야나 로지치영안에 두쥐랭아 바 네디포바 망부여라 나타바비 주진다 네다가 고르시바이나 시나 나네 코니진제 나타바바다 르부시이 니지진비 나타바바 레니여
2: 대야 나고 요제니 나타바바나 파르체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니 나타바바나 파르체 르부시 네즈랑길이 성외 나고 능은니 나타바바나 시바다 긴후르라 성와 마이 파르체와나 나고 오바다 나고나 오본조와 다초성와 소다 대기 야시 네다 롱세지리 성외 나북 장원이 나타바바나 나처 담아다 기비르다 성화 만히 파르치와는 자시토의 내다 파자 처부지바 소지 진의 성화이 예야 공조 진보 세바다 장바 잡아 르슈 진조바 나 효지 시바 소지 진비 나타바시라 신나 난주 뜬카다 지가 군카소나 나타바바 만워요 비맹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뜻 나타바바디 단생 고도비 니지스르히 덴네 륜카제 샤리초바단 저와여레 나타바바다다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네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손니니 나타바나 파르치와 체렌지네다 야나 타네단 저와여바소 너나 나타바비 주지 치망와디 민칸도 손니 다제사부세고발리 듄잔티니시조여마레 나타바바 교탄나 나타바비 네비 낭차 마지바 르보 쯔부르 르보 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소니 나바 데체 나타바바 총으레 시단근 고토지레 대자 마피나 승발다 벤자마 간로히 나코나 교니 나타고 타시고 차지여나 승발토 돈지다 라즈 간로가 고아쇼디 나코나 타르신바 자니 나타고 타시바다 야나 슐로미 마혼 진제 과 승바다 베자마 가로시 그 도쇼니 나타가나 니바 하자 야부터 도지리 대기 고다 따비 응어서 초점 자자시바다 라레 점무잖아 나타고지 빈도여 대자 마페나 슐로미 판실레다 사리 레레 자만가 냥도 르버고니 점무 자지 사리 나코나 타르시바 자니 주세 니히 자기니 주세 이지게지 송지 시르된주 wanja tato nata nga me na layang fanshili sangriji kago. Gati nata shuchindu mbabata, nata yurendu ba na lupu shiyi chaasi ni cesula nyanka jimbo yore. Deya lu shiyi chaasi bi neda na ngodong shiawo zibo ta, zan jokbo pawa, lu la ngunan baba, ta na jimito jawa soji neda ngonju yobi, deyika nebata niyo kataji me la, junyu nyankur mingkanto shi ni nyusho shibata nril, nata babi jujin taji sabu shiko. Mien ganshi sakuhi na, xioba tanchi nyinga rubu yata, nyingo da gumu guje kansa rubu nyingtong guba da. Ya na, shungu la shilu ka tajyo mi, zhishu mi da, anlo shuyi minka jaba su, minbi kata yi minjo shi gu. Gondong gozi wa juta da, nara baba juta ju goshu wa yi. Xian la genga wa juta ju goshu ji yi. Genga bi ne na, lu ne da, gumi ne ganshi li shang wa yi. 디주진다 네단은 세공주 로하장가와다 야나 차라다 수비수 로차와다 죄치비시를 상통망와다 르다보초바 깨자시에망와 디미 차라인 네다 리딘지 네소지 깨인가바 마세 로자바다 로아마와 구마세와 치마메이가와 까리 원고동가와다 차와지바소지 네다 텐주여라 제발지 네다라 까리 깨인가치라 까리 총와다 Trewe nala trama soba tar caxin zewa na parchi longli jubi gengabi neyi. Yang trewa caxin gangla gecha xiogawa na parchi tribali jubi gengabi neyi. Genda maxin ge hajang zewa na parchi begini jubi gengabi neyi. Lu hajang chokchiwa tan si junxin ju nuejin gen zewa na parchi chali jubi gengabi neyi. Gengabi ne jota na shena gengabi ne ganxi yinru xiogba lumar dunba. Rubudun kai na mwa tang, yana chukuzi tongwa tang, nyinggong solo ye tangka tangko ni tongwa. Gomu panji juba rubudun chukuzi tongwa. Yana xioba panji juba rubudun tang, nyinggong pancha ju ni rubu song. Gomu lusu chukwa rubu nga tang, yana pancha ju nga rubu yu ji gangrong chukuzi tongna, si tangka genga pa ju tojo yara. Yana solo gu mi chimisu jaba su mibi kata yin min ju shego. Sakhi shekuba shekla, shetanga gengabi nedi, jundu thongmabi nereji yinru, gari neji hajang dubuji, pena peke michuda kumi riri suji, misal neda yinbardi, lo yuji yinju, me gengabata, lakbar to tisa thongi na kengaba nyo to dodo sona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레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 키 낭튜엔 존니 시진핑 키 이집기 총통 사시타 트메나월고스타 시진핑 타 펑리유엔 남니키 이집기 총통 사시 당제당 렌토 이집 덴세 샴수 강치모 시고나월고 중국타 이집화 친지숙티 로듄주코화 덴제수회 미추진의 비제치고 키로르 비외고 시진핑 키 니에브나회 롱치키 어렵게키 반마 이집키 주교년조토 동비 제패고 롱은이시쟁의시 중크 리기뷰티 상하이 냠레전조 유진 댐보용화 람디 제패고 소희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로나 Sanetiket Hutsu, Chintakupe, Tsing Yin King Achor, Egypti, Zungtong, Sai Si Ta, Zhongku Gekupki, Juzi Si Jinping Namniki, Kedu, Nime Pojangto, Jemu Nayupsi, Si Jinping Ki, Chikdong Gugang of Jungu Chulor, Egypti, Adapta, Afriki Gekupchu, Wenla, Jungu Sabata, Chinji Zuhu, Gekup Nibu Guchiba, Ginjupchu, Gekup Nibu Mimanki, Nichiti, Miji Jangzin Tunishta,

저거 총총가 나나 지롱님 바다 되나 허준치 아시비 나이 띠님의 간식용비 윤디 총마 파마이 진리 숑아인비 가시 파마이 저거 총준니 주최치도다 태최치 캐시바다 로나이 치최다 준최치 레가마고와 또 세초초 동초초다 준시 준초초 수티 다도 부롱드 아마이 시초지다 용실로조마숑이까 기겐차 롱가 초거 가준난도치 연세 최신이 좋아 대신 로자이 종자 시구치 위가 친다키 초기 최신이 기다시바 초거 수부 야부 메스 카이야사 신이 르젤 론친라 곰바쇼아 소나 초거라 나저 심을 좁이 다시 초거라 나저 심마 좀나 초기 차롱티 너바 자리 편바 친장야 요마시 다샹라 초기이 나저 신나 偏同蒙不约比过世纪音 门孙者是英雄, 我觉得呢,旅行恰定且马家是, 严苦于清大街起, 这个应而最起落索铁了,论应写马是, 因为呀,清大街起, 达到出给落中科普基部的, 用前蒙不直接约时机械就约。日铁,清大凶啊卡街起, 这个了,

위 나트 면진 디바니 첸창 차도 마보로 바바 슝위 바라 보이 라모 하킨 틀리나 비지 신칸 송송다 반조 피지라 신동시비 순년 대비 첸초도 주요 바시 조남초 곤세바디나 나트 튠콩 만조치 바콩라 주비고이

0: 米七得里，从这里些种植七九斤，打这起笔用老笔赚得，选择新的部位细松不。
1: 这内地产了，一季的吃的是的了，你打菜干也罢噻，打菜干的了，就当个开用开一个弄了，等你下娃个等你低级别个，来年岁个叫的。对吧，把做的菜干不样的菜当干你对几把吃的有的等你对些的等于别讲其实你把菜原来其实等于干不其实等于对这样的对说对几把的菜干不对这样的说第二就是了来人的时候你小娃刚一个是比个你原来对小娃刚一个的你对的做等于你对几把等于的时候你来人的了你菜干是对几把等于的时候来人的了菜干是有电影的他拆开了俺说，小当开了俺说，别去光了也忙不起下一把了哇！啊，别拆开了，你可是别在在摸了不起下半夜呢？啊，你也该第四啊，这里没多野的，这里没多野比个小娃的，也那没多野比个对的刚硬是的了呢，也该个对样吧？我电影的第四野比个是的这个，没多野比个对的等于了哇？啊，对的。电影的他那可是了俺说，没事个拆开可是了他，啥些做个就吃吃了是的了。你下地时下雨个地时就就拉点啥呢？木头呀呢？拆开的烟呢？烟机面积可能就只让个那啦啊！等你地切就面的天气不泥巴哎哟啥呢？等泥巴那么多是，嘛都俺说毛家个别就讲我的是打烟机面积拆开那个地层天气个等你最近你是天气不装着不急，啥那东西来的？打等泥巴么多是，别那干的有的是的了打，那哪吒个干啥打忙不起用个多，别那。Rainbow Lepana, Jackal, Rainbow Lepana, Jackal. Then Rainbow Lepana, Jackal, he becas la, Shaw Congress and any Jackal. Rainbow Lepana, Jackal, he becas la, Jackal, we could do the Nanjikas, the Jackal region, and Rainbow Lepicus, Dicas and Rainbow Lepana, he began Nada, Ted and Cup, Dites or Tichibarindua, Rainbow Lepice, Jackal, Rainbow Lepicup, Jackal, Rainbow Lepidu, Jackals. David Casla, Jacob did it. Jede went and digonola, Jimbo Lepana, Jacob, he be justin digonola. Only do crown them, but do you see you mean? Then but you sound in your mind. Jimbo in and let's say under. Only Jacob did something also, did you mean Marwa? Then he a petagina. Lonze drew it that on na, Lomazo, Sherjukta. Lonze drew it that on na, Lomazo, Sherjukta. Tim the shower garden, only Jupa, Junke Sheba possesses an Lomazo. Lomazo Jupik to see the nouns. Long Saint Joey Daton and us, Dina Long Saint Joey Daton and I, he became Long Saint Joey Daton at the church and Loma's a shirt you pick to sit. When I done Dean on a church and Missa to sit, same meet it, tell Marie, Tolda, Tonwa, Loma's a shirt juice and the Sumaga, Chesina, and it is it, Mimarwa. Then he came up in a Gesha de Tubana, Gani Passageta. Gesha de Tubana, Gani Passageta. Shall the church and Annie, and Passageta. Gani Passageta, but to the Nari is a dealer, oh.Kecha tende ji tupi kapsala, ane ko gani pasaje pares. Tiwi tisal, kecha de tupi tse, gani pasaje. Kecha de tupi kap, gani pasaje. Kecha de tupi dui, gani pasaje. Tiwi tisal, di kapsala, nara tiso choma de, ane tse dan, kap dan, dui la so pa, do na dui sa ji ji dra sa na, mandu yana tseke sa ji ji dra la nga so pa, ji ya pa yina, ane tuen tate, ji ba ji yon rabo cha de pares.Tinja yin dila, ni kasar ta, dodo nabu hiji di chiri yisa dila, shadi sa yiji lade yin sa na mandu, yana tseke, tuyenbi ki lade yin na, tini ko tsujo korango nona, ani ngibar tu, tini duze ju, mi tingi bi ngiba mandu us, ta chamare is, tini tisa shawa la so ba, tinja ki, ani, yang, tisa yin pa tinja yor is.Pecah nak kono trong, jembo lepa na cakol hibikas la nada de jawa telah tini, ane jembo lepa hibikas lepa tu ceri sana, ane cakol yuk deal kono kono dua, oda tenje ngasu ya pada ese ari, oda tu ceri sedi lo, cegaj kore, ta yen yang hiji cichun tu sedi lo, sedang kala ngasu ne cegaj seyande, kono nai nimba ke nasi tenye heba nangi, tenye de nai nimba konsu deba nangi, cegaj deh ane ngaruh sonde garisai kuru kuta nai.Dumba to consonants, Dugur, or Ceket the Chelsea, nine Dumba consonants, Dugur. Then there are Ceket and Ganso, nine Dumba consonants, young Telanganso, keep a rich get a Gabam of Zigur, Ceket and nine Carse Gurgundi, nine Dumba consonants and Jugumundus, then you the nine Niba consonants and Jugumundus, Jensi Chelsea and a Tem Corangas are Coronel Martin, Lida Chelat, any the tennis, take a Ladians, and then Abu the Chelsea, Soso Soso Soma Mato, Chikunchis and Dota, Shisharang Jagdun Summundus. Then my answer.Second down, 아니 대뉴 뒤처리 세들 닝바 찌 닝바다 찌 덤바가 아니 나시 야나테 셰락 존나 버시 안 되게 먼저 센터 가파 동기 가로 좀 한번 여래 한번 보여래 근데 왜냐 다 요 파치와 처마 그놈아 아니 대뉴도 나이 닝바 콘서트 왔다 아 드네 체크도 나이 덤바 콘서트 들 디너 다 체크도 나이 덤바고 콘서트 돈용디라 네 가슬랑 가서 가르죠 산동지 지친도 세들 쳇당 가르 아니 용 처모 돼서 그놈아 아니 나이 덤바 때라 나시크 아니 디제 덤바다 진신제 덤바다 테니제 덤바세니 자방게 야와 선다보지니 거기 비존다고 숨겨요 디제 덤바 진신제 덤바 테니제 덤바세 테인디로 다 욘쳔보 고아데 여나 아니 나이 덤바이나 덤바이나 아 이지 민지 테니 테니스나 모두 아나이도 니기데 용기비 차바만도 덤바들라 쳐지는 디제 덤바인도 진신제 덤바인도 텐데 인디로 왜자 실실을 딱 안쪽 몸치야 되게 치료세들 오 덤바이나 나 떼니이 차바다 떼니이나 덤바이이 차바 너나 덤바다 떼니니도 연차념 그정도 보지 시기요지 다 대신에 가서 던데고 돈에 아니 말로 쫑이 잡았거든 선지 만져 봐 다 하장 몸보다 다 파치야 소만 다리 다 던데지라 떼니 아니 가서 요다 간에 좋은 거를 이제들 다 어 나 연결 파바도 양지 집도 지라서 뭐 루나 기시 바이나 어 아니 나 덤바이나 샤와테니 마제바지 기그레스 베차이나 띵데 마 유에다 윈자 체가지 가슬라 샤와 샤시도 텐게요리스 샤와 강시비 뒤데 텐게요로 베차이나 제볼라바나 자콜 히비 가서 자콜 히비 콜테 샤와 띵데르타 어 진네 지기 차니 나이 덤바이나 아니 샤와테니 마제바지 기드스 윈자 체가지 가슬라 샤시도 텐게도 샤 땡게요리스 데인들다 덤바테 체케테 나이 덤바지 콘스데나 아니 자니는 콘지금도 데니 바르다 간데 침부 중도 오다 덴데 그 체르세 된 간소냐 뉴다지 예 도바나보지 탱겨 데인들다 네 가스 되게 지르 체르세 되 덤비 나세 체케세 안데 자이 차니 고도 망게 신다 이건 전부 건으로 덤바테라 디지 덤바다 진신지 덤바다 테니지 덤바 순여와 순여바가 나니 덤바테기 나니 나시티 칸세디 아니 체케테 조치아 체르세디 아니 디지 덤바데리 어 디지 덤바 아 덤바가 나시 아니 디템비기 덤바데리 예스니 다른 가로서 고아지잖아 아니 미세케다 산노동사 여디비기 존라보지 어 덴데기 체르서 파슨 간드라 못데 랑휴기 산라보데리 진두 세트바다 진두스 그 덴데인들 니 가슬라 아 아니 가르저 그러고다 체케 세안데 자위 차니 아니 샤와 강히 집이거든이 디디죠 봐 어 디디 때문에 이게 된 적이다 나이지리스 왔다 대체로는 다 세계적 고린 진짜 이들 단 공도는 다 라덴주 나이 닝바다 나이 예바다 대뉴 세계 왔다 대소주 고를 다야 도치진 안조 자자이기사 도치도서 도바요사 대소 고를 사히치시 바이 다 탄주를 가서 해지 찍친도 세디라 다 닝바이나라 예바이나라 아드니 나이 덤바이나라 대소라 아니 까만 보는 가서 가다 잡아드는 요리스 가치 잡아 빼르나 나이 니발라 하사르 송 다베는 소마이나 델 가시 제네 하사르 마송 나이 제발라 주 테퍼 로존 시나 델 가시 제네 주 테퍼 로존 마지다 와야 드니 띵드 메예 다벨 가다 제나 띵드 메메다 드니 게니레이나 제네 제장드 인저다베 제야드 인저스 제서드 인저다베나 아니 제장드 만저스 드니 페제나 베이드 저다베 데니르와 베이드 저다벨 소마이나 베이드 마저다 다 덴제 그 아니 나이 소소라 체리세디르고 디가지 라데니 나이 소소라 아니 가다가 체리잖아 가치디잖아 아니 체리잖아 나이 대단데 인가 미스 달당가 저 좋아하는 거지 응거리 다 될라 체리 키바리지 그때 나이 니스 양게든데 양두 양게든데 양두 왜자 다 망치와를 체리세디르 다 대소 좀 나네지 차니 디나 아니 나이 소소지더니 고네다 못해 바랜두 배나 가서 나이 니바에나 쫓아 지르지들 아니 샤와 강시비 열대 쪼 땡겨라 야나 이게 강야로 와시네나 이게 강야로 와시라 샤시바데 땡겨라 이제 하서 마송시비 가서라 근데 샤시요 말이 마송세요 디들 소미 샤한테 시요 말아 디인들 다 대답 가르세 그러고 그 나이 소소주 고 나는 게 차니 공주 빼지 돼서 나는 게 차니 나이 소소주 고대나 열은 가서라 아니 나이 소소주 고대도 마찬가지야 나 못해 봐야자 아니 나의 대답도 니 마이스 배나 하사 마송 해봐야 나의 니방이 마이스 주체바 로저 마지 해봐야 나의 도망이 마이스 띠는 맘매 해봐야 나의 도망이 마이스 왠자다 대소 체리잖아 치근 나박이 찬 치근 나박이 찬 치근 난적 돈이 받디 야바이나 아니 체리잖아 하사 마송 해봐야 하사 송 주체바 로저 마지 해봐야 주체바 로저 시다 너나 치근 나박이 찬이 띠바이나 나의 대단 아 대단 하장은 총바 얘는 찬다와요 그래서 대인들이 지금 남바가 찬이 나의 대단 대라 찬다와 총비 찬이 아니 치리세 딜 어 나의 대단 대 짬보와 얘는 나의 대단 대 진터바 인스 요새는 얘는 가서 키랑 봐야 봐이나 아 아니 같이 뭐 메디비 좀 맨날 하사로 송 히비까지 라다테 아 드니 라디 나이니 뭐 인스 하사로 마소 히비까지 라다테 아니 라디니 나이니 뭐 마인스 더 나이니 봐 짬보와 얘는 나이니 봐 진터바 진터바다 짬보와 세기 비전스 제르잖아 그 치게 나바가 차니 치게 난적이 차니 나이니 봐다 총바 텀바 지스 텀바 이마이서 다 대답을 하지는 나이 진터바 어다 키바 뭐뭐 찍게 때 얘기요리 니들 너가 소 처리세리 도스지 키나바이나 아니 대안다보지요리스 대안다보지요리스 다 왠지 셔다 처리지네 하나 책까지 갔을라다 책까지 달랑으로 진다바 메세네 되는 소리 거리 배차이가나 아 휴파 쳇세 담바르 말리랑세나 다도 가서 셔당 가는 말리롱샤 아 디시비크티니 디디 땡겨요 아 대 가르세들이 아니 아 쳇세 담바이 다 왠지 쳇세 담바르 말이 망 히비가슬라 샤와 강 디디가스 샤와 강 마지바데 마인자 데이터베이스 저 셔다 강한 책에 야는 저기요리스 고 디세도 고 땡겨 봐야자 책에 야는 저기요리스는 가서 키바 리치 그치르잖아 미스 그 책에 때라 아니 진도 봐서니 지 마야니 고 참아대다 책에 니니 바리 야겨리 다 얘데 마인 바다 고 니게 바 나이 나이니 이게 데 바테솔라 가다티스 장 디슬라 아니 까만 볼 치르잖아 아니 고라 아 드니 응 마인 바 아 드니 짬보아 야나 딱과 야나 진터바 오다 데르 찬로 그리스 자모아 드니 진터바 데라 찬로 그리스 그리 진터바 찬로 그리스 아 드니 인들타 아 나이니 예 아 드니 덤바 아 드니 님비 나츠 데니 드미 나츠 체케 오다 데소 주 거랑 가서 자기 자지데 오다 드니 인다지 데인들타 데단 저기 좋아 아니 선자고지 아 드니 마 그디시지 데인들 나발인지 그 오다 데소 주 거니 杨三一进到他那也不有啥的，俺那当铺的吃的是呢，边铺吃了用毒死，对呢，边铺吃了用毒死，对呢，用毒死俺的当用真毒死啊，但那你的，那你个的呢，拉扎的，啊，你，那扛了压死，那扛了压死，边铺吃了用毒，但边铺吃了用真毒死啊，那你个拉扎的了七八个那就啥的，第一个是什么鸡蛋呢？对呢，你把的吃的是的了，对呢。
2: ござなちゅうす。かやだちゃくち。ござなちゅうす。ござなちゅうひびかじなだて。あに、なやらにぞなんじかまんです。かでなやじなにぞな。あてね、なやかんです。おてちるのとはにわし。とはすまてちるいせな。なんとんじょわな。かばれった。でかじなだて。なんとんじょわな。かばれきびかじなだて。おちけいなみんす。おてやなやきびじゅんせんかんちるいす。そねにじょわ。
0: 아,等你得胜就过了。啊，你上一日啊，投入些，你学习的赢。啊，你体力提升，准备啊，落地就产生那家劲。啊，你放在急忙那弄工作，养生家里用，这些的嘞。林村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平草党，直属大专业，赵南策，大杨木。

0: ཁྱི
1: ཁྱི ཕྱད མི ཁྱི ཕྱི ཡང་ཚང་ཅིན་ནམ་ཡང་ཚ་སུམ་ཅིག་དེ་རང་གི་མེ་སེ་དེ་མོ་ཡ་དང་མེ་ཅེ་རི་གི་ཡིན་དང་ཚོང་ཁ་ཤེ་དེ་གོང་དེ་ཚོ་སོ་ཡིན་ཡེ་སེ་གོང་ནམ་ན་ཁེ་དེ་མོ་ཡ་གི་མེ་མེ་གི་ཨང་རེ་དེ་ཚོ་དེ་གི་ཁ་ལ་བེ་མེ་གི་ནམ་པོ་དུང་གོང་ཀམ་ནོ་ལུགས་ཡོད་ཅིག་མོ་ཁེ་ལེ་ཡ་ནོ་ཁ་ཤེ་གི་ཁ་པོ་གོང་གི་ནམ་ཅེ་ལེ་མེ་གོང་ནམ་གོང་ཚ 토스 되게 때문 문제인데 혼난지 오도 미디파 땡미 세진지는 개랑 개개는 준비지 세고 야다 혼나 대낭 이나 리버티 아 제가 인생 왕자 강아지 군이 니마셔 치르군이 나와지 그게 같은 요즘도 같은 참 배된에 와르고 다다 메리기지 오늘 루기 참 혼다 핸드슨 메타 대시 연결지 거 다섯 노후가 가능 준비 현대지 군 예수기 두기 대양 살로 예수 산지 오는지 림지 두기 땅주 준비지 내니 통그 두부세대 개나 봐 다 텐데나 바자 선배 전부터 선배 예년도 사고도 주고 누구 어떻게 때가 따다지지 때 텐데지 바자지 맨날 맵이지 탐내 텐데 똥이지 두번 나손 지주의 바지 군도 대수 인세 대는 공놈 공기 뒤 바지 일주기 집이 내신지 뒤 내신 자인지 또 내중 똥이 질럭 컬비지 했더니 산지 예수가 맘만지 맘바자는 죽이지 이유 이게 돌아다니 인제 도진 바와 생활 하이기 너비게 찍다 만다 빠이 남자들 도지지 예비 콩 해보고 세게 맞아 선비 된줄 남자들 도진 바와 피랑 다 된다 얘는 신도 장수 다른 데이 체면도 다른 아니디 제게 남이 제 남기 중지 소장 나 야점 보고 유세대 야점 챙기고 좀제 넘버 남지 노안 타이 좀제 저주 봐 콩 남수기 나한테 제 남무선거지 괜히 포냐 간다 제주인 다리 침지경 도저 간다 제주인 이세 포나만 비비기가 점재선에 전국대 다리 지지 약진데 나 제주로 세대 콩게 체일랑 콩게 체일랑 템비기 약대 세대 콩게 예 근데 염대 콩게라 대남은 괜히 양쪽 콩을 괜히 사이 있거든 양쪽대 남무대비 마들로 이긴 홀라 대롱대는 소중섭비기 의자자보쥬 Lukatin ji yi ji, nene, nala gupi ji, sada ge gomjin, chuda ge gomjin, sada nabu de chaman papi. Yang, tiji ponya ji gomjin, esu romi yin se de tibi. Tani konge, nene kula kenzong, lu yi ji, lutu nene yukar, lutu sama yende, nene kaba kawo, kongo nam ji ji, tani sada gomjin juba. Tani tayi tongjin la mabung chibi ge, uram, kongo namba ji se de, kye lang.

0: 아이고. 아이고. 아. 다른 날 쫄롱네.
1: 흥. 내 체를 쫄롱 간을 패. 체간을 쫄롱나. 간척 그 두제리야.
0: 아이고. 손이 다 발로는 저가. 내 체를 쥐기 소지.
1: 간어 제나. 체를 쥐다.
0: 나 쥐 놓아 그 면단네. 트럼바노 자바 제제소 거제레 냉골마드나 고메 보만페로
1: 그러시라 제 가종 그 자네 형용을 이상 쩔레 최선의 먹이라 가종은 보제 긴가야 케이철을 까먹으셔요나 니 소대 비가 좋아
0: 아크 지금 나를 깨자 등장 마케 에 최 희질 마저나 바오리 이상도 니 쩔지 니 쩔지 최 희소나 춘두루테 진짜 그래. 니 하니 대서 진짜 속 그래. 니 코솔 진짜 시 그래. 아,
1: 가서는 보제지 땡에 너에 너 메가도. 추. 춘해마다 지탈해. 아. 가서 보면 화이맨아. 춘하네 제시 말은 좀 잘해.
0: 제제제. 추세지 된다. 가서게 아도맨아 나 세제지. 리드 추선로 돈 아니요. 나 추 가서 세거나. 에. 된다 진줄래. 된다 니 지탈 말해. 펜즈근 켄진데 제시엔 로지마도 열 말이 쥐긴 가세 챤나 총마 찬줄래지
1: 야 취세 동아 녜 촌이 총근 제그 이리 아
0: 아이고 쥐고 마 된다 시투나 데네 이제 된디토 쥐는 레다메 바렌도래
1: 된다 챤나 나로 가요 론토리 세베 리노 마르도 아 너나 챤래 나는 해나가 아
0: 야야야 녜 쥐를 담에 해 개그 총마 쥐를 해 차이 아니면 녜 쥐로 그때
1: 가봐 취지 켜다 중계 모슬러인데 쳐나 잔리 니노 리세리야 코로나 보면 제와 여차디 산초 리차이나 아 리메키 소니야 취가 소래 때모다지 연기 찍고 아 연기 핀은 나 손에 다바 엉통부터 일을 켜줘 아
2: 木藏个代币归我养了几家拉斯了我继续对杨金平各种的天不凶我当给了美多热度也比对的呢别人就露宿的了木树驴打把出了美多个孙准现有把事别人没不能白笑让他能接受我打理家一从白家从来容易 대송 시작 거자래 남본 등합시 나초 동존 재발효 자카 대화 상주후 청산 二海路

0: 比如云南王学哲哲南国的企业嘎达当前些开往初日节特别最第一给第一希望个瑞宋当女民接养英籍美比古尼天人端当等着小主为希望个那年来空出嘎家协约将杨边南家子拉雅学多新人随即肯送等着小南同居撒比诺几刚用将比贝利最别我都全面过之
1: 全面用你这边引进他了太松代表也能让个么人家拉家当当晚中不了西边增加日楼家航行当那你听对增加不了我国他家的西边我这边听对当家家家三路村把生意所在听对家对对切西家人的今年对该地当的王学把当希望个日送听对当你呢我这么忙家切西过度通的 希望你把我国西边三路加西团队第三种党七百公司七十家各家进步一百亿银行端阿姐对对七十几亿第二没人家拍起了频率团别七十几吨钱当没忙着搬家当开往了松雪西边七十几南北上部来请家七十没那样在学说了银行端端阿西边一家人行意别拿只拿小一多年 当时你们还送，生出人家当年，忙追舅舅操送，姐姐八月很多，每顿总当接送，忙追舅舅心里，慢慢点了快送，不要拉紧着团里，西去了三千早送，黑着了阿妈家边，看了过日接送大伯，忙出去开平兄退别，准备三不落，新的年端阿西要把当，今夜每节四节日啦。
0: 慢慢腾个贵步，腾个贵步落地，三节日来就有大不了。让大哥希望了，一切当结束了西边。我最慢慢接三路的村把的喜悦。人家接对对七岁之间的，简直马腾很多兄弟，简直团结兄弟，一时你里这把些印象。昔日屡次通了，决策对对当，人对经济，切确定把金从一面。问家店里数据一呢？
1: 卡的责任者，向你选一了所在党，王学兵都在天人端西北宁波人这边。第二，慢慢接空出党，一马上比三路女士队部定把党。一时呢，慢慢了进出退把党，慢慢加开接大部就位，南北上部等职务，三种西北先一边。第二，作为决断呢，单单加开了端下党，第四初二各属西北第一。
2: 马律人间三里八百地，强行和你吃那胖不热。
1: 荣格拉宁各位，我走了。龙雪妹妹，荣西永一日。我走西南，自己去，和你对吧？我参与。一万阿爸，西街，西街呢？罗琼西边，罗村当新康。
0: 落日一级党外阶段层不了三种级别，孟川街西边六级协议。没说党所以难，让个落村点了王位，三类加西海越桂乡，三类加西点了点呢，作为中南党，作为宁波出级越别。西边我的西呢，西边呢，控制三边加西雷海协议。大大，西边呢，南面通州西边所海大约半的呢。
1: 今年，西街街工业人士啦，杨大比大娃没把当。今年，对平内啦，商业马些比进经营。西街呢，对我们啦，西北人给用说三种西北些买一把了。作为年年平送出啦，给的人多了，西边我这把跟着急，推门多三种西北给你的。对我作为车多，罗琼西边罗人家西单，带的作为年年很多，给的人多了，引进。
0: 若在初二拼送错把接了，拼头清不越境，那边多不要去当兵了，没黑熊呢，穷你熊，大黑熊呢，丢你熊，西北大伯，西北就该呢，没黑个决定大瓦当，没去大瓦这边，个里去你该先一边，选择接三轮七九点边西街街，控制了八家集中交班呢，地位黑没个把便宜。
1: 西边三座西边菜，跟个了西边若在了左美边若在了西边熊娃当，跟个了若在就能多啰嗦当，黑些解决团不了左美边，来些西边熊娃，想多对你热对接，我转多就小经营。
0: 로지저시지
1: 디나 예저 상류 장긴다 남드라 대장지 제치르 문진 바라 시비 로젤라 론다다 제미 조아 파워르 시비 로지 장긴진 헤니 디라야 시비 제미 치줄라 뚜니 시비 냥기다 장기 저와 들린지 예수 남반만 부여바 베나 보디우군 난란주디 장거제시 보디우군 난란주디 장거니시 다비기나 장거도 시바 송기 냥도 장거 제바 시비 제무 시비케 냥도 동리 시장 지디 시바 주 로지 제무 데라 제도 니타바마시 장지 진뇌바 튼바다 장거 제잔 제도나 예디 대잔 동난 제비 장왕치와 장가 장리 인지체 대슈르 코나 인비 니 디와 헤다 지야 조모 타주 샤베 난쇼 가니 페바 바디 주니 가리 난가 라즈 최가 다부당 다도 등라 샤부 차르여당 오라 잉거 마무여당 제니 제타 팅기 메도 뉘니 난룽 쟁키 여도 소나 로제지게 시바나 쇼니 소시니 제기 저위 채나 예수랑니 동워르시라 제회지어 들린지 채나 예수랑니 동위 들린지 예인바당 제디 난도 멍멍 사멍 외부이만 라소바 들린도 시바 힌도 마와이 로제지어 시지나 제모단 자니 동린시바당 예체카셀라 니디와 쥔창랑왕치와 제뮤치주 효친디바시인데 시바난지 라버도 가부시지여 지안 레지시지 디나 시바난라 지동린지추 상로군쇠지 로소용월 메바시디 대공주 희쇠강슬 로소당 주두 초위 희자 평송초순조월 평류친부툰툰 다유지 시지라 디나 디낭둔라 머장리장라 둔하 가신비준당 인피로장지 기친 지로희인라 샤며 대디초위희자수 죄바망행 공드런위 로제시지당도나 상로당 남둔태라 세니당 도낭인진시여 비나 베무레지 공희나 요지당 멍멍초비추도 남이지 도주도나 하장거마레당 오차규비 세부타히르히라 응인진비 시기 도주시당마당 정예라코르 보친진저 아그된바 슬리초 제바 초시바 난지 동리시비 야레당 초위공히 랑잉아니 히바다보 머레소소 군쇠타와당 제쇠타와 대기 깨예당 초위공히 문자위진지 시게라 남둔당 주전자민 하초요며 웬디 참마르 튜몽거 치준가 여바디 시지 강당강인네 대 상류 남둔 힌도 뜻세바다 고가와게 마인바라 시비 로단 창바라 니바다 니니 종류 人通 창라 주체 카슬 고디 소니 촌태티 니버도 시비 당완진 니바다 동리 라와신이 손바 망기지 치주 고르히나 로주 하자 정위 종제제 남반더나 망종당 존바비 제시 콩당 여타부인형 딜리숑위 남둔당 산종제 태희 주저를 촌태지지 신중 총재 망부로 편파 자체를 중요 망기다 망기 발지지 로주라디나 주둔 자치위 망진다나 나주의 망망지의 로주리 쇼화신이 바다 디에라 나주라 가긴다 긴쿠르 균지 제도라 라상 왕주라 오고 시비 야퇴다 쇼재자 성류 치추 딘바마지 주저티 랑라 창비 치추인가 유바디 제너 종류지 치추 망기지의 종류 시라 제지 코너 님의 원장 제가 망뇨다 최체 망뇨 진총 해마인 바라 난던 단산이 소수 망기 사존지 제발리 가지비나 조단 조모 제니 오잔 던자연나 조라야 해쇼나 사게 오지 컴바타보 제가 예나 예지난 던셔부 조버시바다 가리 제가 nga 조 듄라 소비나 예지난 던셔부 조버시비 제가 망뇨 나 초바다 대인 최친티 junto tongchi wi cechin zhou jin pu rezur tona galeji rezur mana galemi chungu tangwa galeji lu du mana galemi tabo dun chin da je tunbu je da tunbu ni je tunbu pe ma ya dan ji je de la dou za ma xie he xia zhi da tam ji de la ko ta bo ji jin yin ya gu dan zhe la su bi meng nyu me je ba de ma yue jia
0: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